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8월 초 8의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시정협은 도나정무 공동협상 및 전민건신사업 전문시찰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9월 16일 시당위 리런학습중심전은 집체 확대 학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9월 16일 시정협은 도나정무 공동협상 및 전민건신사업 전문시찰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시정협 당조석이 려수생, 부조석 류경생과 부분정협위원들은 부시장 장함죽에 동행하여 선으로 북산 삼림체육공원, 발해문체중심, 단강문체중심, 빈강건신산책로에 가서 건신장소 시설 건설과 개방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각 장소 관련 책임자로부터 정황 소개를 청취하며 건신장소 일상관리, 봉사공급과 군중건신 참여 등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현장 시찰이 끝난 후 시정협 부조석 류경생의 주최하에 좌담회가 소집됐습니다. 좌담회에서 부시장 장함죽이 전시 전민건신 발전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각 정협위원들은 현장 시찰 결과와 결부하며 전민건신 사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을 둘러싸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 시정협 당조석이 려수생은 전민건신 사업 추진을 경제발전, 환경건설, 도나선전 사업과 결부시켜야 하는데 단순히 채용만 틀어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민건신을 전시경제발전과 투자유치라는 대세에 융합시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도나의 양호한 생태자원과 군중체육 기반을 바탕으로 현우의 장소자원을 이용하며 경기운영, 문화체육레저, 운동재활양생 등 산업대상을 적극 유치하고 문화체육 소비에 새로운 열점을 육성해 체육으로 민생 혜택을 도모하고 경기로 주목을 이끌며 투자 유치로 능력을 부여하는 상호 촉진 공동 진보 모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려수생은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근년 내 전시 도시갱신, 낡은 아파트 단지 개조와 미려향촌 건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하에 군중들의 건신 조건도 부단히 개선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문은 건설과 관리를 함께 틀어주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리념을 견지하며 건신장소, 산책로, 레저 공간 건설을 도시농촌 환경 질제고 전반 과정에 융합시키고 운동장소를 부단히 최적화해 군중들이 근처에서 운동하며 수시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촌의 쾌적한 거주 품질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려수생은 또 각종 체육 경기 운영을 도나를 선전하고 도나를 추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표준업계 활동 설계, 경기 조직, 봉사 접대 등 사업을 잘해야 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 플랫폼을 충분히 이용해 다양한 각도로부터 도나의 전민건신 경기, 각종 활동, 관련 민속 특색과 문화 내포를 선전하고 도나 이야기를 잘하며 도나 목소리를 전파해 더욱 많은 외지인들이 도나를 요해하고 도나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려수생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민건신사업은

민생복지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도시 발전과도 관련되기에 각 부문은 상급의 포치와 대조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 단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질과 능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시정협도 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며 전민건신사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관심하고 관련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매진할 수 있도록 힘껏 조력할 것입니다. 9월 16일 시당이 리론학습중심전은 집체확대학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습근병 총서기에 통계조작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할 때 관한 중요한 지시정신과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했습니다. 회의는 시당이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왕계립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주 통계국 부국장 류요가 의법 통계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정확한 정치 업적관을 실천하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전문 보도를 하며 습근병 총서기에 통계 조작을 예방할 때 관한 중요한 지시 정신,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핵심 요점, 중앙 통계 개혁의 제도 체계 및 당규율 처분 조례 중 통계규율 위반 처분 조항 등 방면으로부터 어떻게 법에 따라 통계 밑선을 굳게 지키고 정확한 정치 업적관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개통적으로 해설함으로써 전시 통계사업 규범화 전개, 통계조작 예방과 통계조작 책임 추궁을 위해 튼튼한 리론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높이를 제고하고 정확한 정치 업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전시 각급 당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병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체득하며, 두 가지 확립을 견결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고수하는 정치적 높이에서 통계 조작의 정치 위해성, 발전 위해성과 민생 위해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지표 중시, 실제 효과 홀씨 사상과 수치가 곧 정치 업적이라는 그릇된 사상을 견결히 타파해야 합니다. 강성 제약을 견지하고 통계 조작 예방 방어선을 확실히 구축해야 하는데, 시종 의법 통계, 법치 통계 관리를 견지하고 전반 고리 수치 질량 관리 통제를 강화해 수치가 레원이 있고 근거가 있으며 추적이 가능하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통계 감독이라는 예리한 검을 잘 이용하고 통계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상시화적으로 통계법률보급 선전과 경시교육을 전개해 전사회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법을 학습하며 법을 수호하고 법을 활용하는 통계 생태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업 책임을 확실하게 시달하고 통계 사업의 감독 능률을 강화해야 하는데, 각급 당위 당조는 주체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영도 간부들은 제1 책임자 책임과 한계 직위 두 가지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며, 업종을 관리하려면 통계를 관리하고, 통계를 관리하려면 수치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시달해야 합니다. 통계 감독과 규율 감독, 순찰 감독, 심계 감독 등 각종 감독 사업을 유기적으로 관통시키고 상호 협조하며 통계 감독 결과를 간부 선발 임용, 심사 평가와 밀접히 결부시켜 조작하지 못하고 조작할 수 없으며 조작하려 하지 않는 양호한 국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둔 도나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 시 직속 각 부문 단위 주요 영도, 각 향진 당위서기, 진장, 분관 통계사업 관련 영도, 각 가도 당사위원회 서기, 판사처 주임, 분관 통계사업 관련 영도, 도나 시 통계국 기관 사업 일꾼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도나시 도시구역 배수관도망 갱신 개조 대상은 8월에 가동되는데, 각 시공 지점에서는 시공에 유리한 조건을 틀어주고 공사 기한을 일일이 세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전 부분 도로 구간은 이미 공사가 완공됐고, 나머지 부분 시공 지점도 한창 관도망 부설 작업을 다그치고 있는데, 모든 공사는 9월 말에 전부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안의 연속적인 시공 작업을 거쳐 서안로, 찬장거리, 장안로, 빗물, 오수분류, 관도망 부설 및 도로 부대 시설 시공 작업은 전부 완성됐고, 도로 연선의 배수 기초 시설도 개조 승급을 완성했습니다. 단결로, 회통로, 강복골목, 인쇄골목, 장홍로, 장백로 등 구간의 시공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공 일꾼들은 한창 배수 관도망 부설, 도랑 굴착 처리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료안에 따르면 이번에 개조 실행하게 되는 빗물 오수분류 모식은 도시구역의 노후 배수관도망을 갱신하고 동보적으로 침수 취약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개조가 완성되면 빗물은 새로 부설된 관도망을 통해 직접 강으로 흘러가고 오수는 전용 관도망을 통해 오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 집중처리를 진행합니다. 건설기간 시공 단위는 안전생산 방거선을 굳게 지키고 공사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시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은 대상에 대한 현장 감독을 계속 강화하고 각 건설 구간에 대한 시공 시간과 절점을 면밀히 주시하며 시공 안전관리 통제와 시공질 감독 관리에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확실하게 틀어주며 도시기초시설 공능의 부족점을 보완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건설하게 됩니다. 도난 뉴스 마칩니다. 계속해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